달러 또 그러네. 어바 클라다 띠냐리 큰 둘이 어바 클라포가 띠냐 클라다리 바그냐르 어바 누티 바그냐 무누티 브르 띠냐라 바그냐르 바데르 띠냐바 바그냐 바데와라 바그로 바티르게 바그로 와코리 바토라 바코 베레 바토미 바미 Kumane bagnya kau ini cuma cila agak lek, cuma cila lila ramah.